0: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도 눈에 띕니다. 여의도는 개발이 한창이고
1: 여의도부터 여의도도 강남이지. 여의도 지금 개발했고 그다음 이제 압구정도
0: 다른 모습입니다.
1: 다 농촌이잖아.
2: 50년 전 여의도는 강남이 아니고 여의도.
0: 여의도 중로 개발에 필요한 골재 조달을 위해
1: 압구정도